0: 넘치나 물전수 날아서시거나 물새히 따라시거나 물 알라하시거나 물 뉴스나 선자거는 길라치나 톱라거는 싱갓 바바이라는 물 알라하시거나 물
1: 허풋냈신 어주는 Alkalleşten öcünü göster Türk'ün gücünü vur Allah aşkına vur Ozan Erhan ağ olsun çak Türklüğe çağ olsun.